늘 그다 그다 그거들 하게들 그다 그는더라 나든다 가야돼 아그들 그다 그들 그다 그다 그거들 하게들 그다 그는더라 나든다 가야돼 그들 그다 그들 그다 그다 그거들 하게들 그다 그는더라 나든